0: 넘어진 친구를 위해 내미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외로움에 허덕이는 사람을 위해 편지를 쓰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1: 낭망하고 좌절한 이에게 내미는 격려의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0: 그 아름다운 손이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손을 더 아름답게 빛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1: 네, 참 아름다운 손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처록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장국집 아줌마.

0: 전자레인지는 현대인의 필수 주방 가전이지만 모든 음식을 안전하게 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밥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몇몇 반찬들은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생성되거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선구이, 젓갈류, 콩류는 절대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반찬입니다. 각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맛이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맛도 떨어지고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음식들,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생선구이. 맛도 망치고 건강도 망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생선구이를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우선 냄새가 엄청납니다. 생선을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기름과 단백질 성분이 전자레인지 내에서 고온으로 가열되면 비린내가 진하게 퍼져 주방을 넘어 집안 가득 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배인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서 생선을 데울 경우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주로 생선을 직화로 구울 때 발생하지만 전자레인지에서도 과열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갈치 같은 기름진 생선일수록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에서 생선을 다시 데우면 살이 퍽퍽해지고 고소한 풍미가 사라집니다. 원래 생선구이의 가장 큰 매력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인데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면 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살이 퍽퍽해지고 기름이 과하게 녹아내려 텁텁한 맛이 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후라이팬에서 약불로 살짝 데우거나 종이 포일에 싸서 오븐에서 가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0: 젓갈류. 젓갈은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입니다. 하지만 이 짭조름한 밥도둑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순간 불꽃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젓갈류는 염분 함량이 매우 높은데 이 염분이 전자레인지에서 가열되면 불꽃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우젓, 멸치젓, 오징어젓 등 대부분의 젓갈은 고농도의 소금에 절여져 있어 이온화된 성분이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와 반응하면서 불꽃이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자레인지에서 가열된 젓갈이 발암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젓갈에는 보존을 위해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분이 고온에서 가열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간암, 위암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젓갈의 특유의 비린내가 극대화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그대로 먹을 때는 적당히 감칠맛도 도는 향긋한 젓갈이지만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면 자극적인 비린내가 진동하며 전자레인지 내부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심한 경우 한번 젓갈을 돌린 전자레인지는 이후 몇 번을 사용해도 냄새가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젓갈을 따뜻하게 먹고 싶다면 전자레인지 대신 따뜻한 밥 위에 올려 자연스럽게 데우거나 냄비에 중탕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1: 콩류.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할 경우 영양소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콩자반, 콩나물 무침, 두부조림 같은 반찬들은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선 콩자반과 같은 콩류 반찬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변성될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원래 뇌 건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지만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되면 분해되어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원래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사라지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높은 열에 노출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EA급 발암 물질로 동물 실험에서 신경 독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콩나물 무침을 다시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보다 팬에서 살짝 볶아 먹거나 따뜻한 밥 위에 올려 자연스럽게 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두부조림도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면 문제가 됩니다. 두부는 수분이 많은 식품이라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내부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조직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부가 고무처럼 질겨지거나 표면이 바삭하게 타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전자레인지는 간편하고 빠르게 음식을 데울 수 있는 도구지만 모든 반찬을 가열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선구이, 젓갈류, 콩류 같은 반찬들은 전자레인지에서 돌릴 경우 발암물질 생성, 영양소 파괴, 심각한 냄새와 식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구이는 프라이팬에서 약불로 데우고 젓갈류는 따뜻한 밥 위에서 자연스럽게 데우며 콩류 반찬은 팬에서 살짝 볶아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의 편리함보다는 음식 본연의 맛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반찬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0: 계속해서 매일 먹고 있는 농약 폭탄 과일 다섯 가지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딸기. 딸기는 EWG 농약 잔류 순위에서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일입니다. 딸기는 껍질이 얇고 표면이 울퉁불퉁해 농약이 파고들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잔류 농약을 고스란히 섭취하게 됩니다. 국내외 조사에서 딸기 한 개에서 20종류가 넘는 농약 성분이 동시에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면역력이 낮은 중장년층에게는 복합농약 노출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딸기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고 꼭지를 제거하기 전에 먼저 씻어야 농약이 과육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두 번째, 포도. 포도는 재배 과정에서 곰팡이와 병충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농약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껍질이 얇고 송이 안쪽까지 농약이 스며들기 쉬워 세척이 까다로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껍질째 먹는 포도 품종이 늘어나면서 농약 노출 위험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포도를 씻을 때는 송이 채 물에 담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알알이 떼어내어 흐르는 물에 씻거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3분 이상 담근 뒤 흐르는 물로 헹궈내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식초물에 담그는 방법도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0: 세 번째로 사과. 사과 껍질에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 껍질에는 농약과 함께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사과는 재배 기간이 길고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도 보존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잔류 물질이 쌓이기 쉽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고 가능하다면 스펀지나 채소 전용 브러쉬로 껍질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사과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운송을 위한 방부 처리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번째, 복숭아. 복숭아는 껍질이 얇고 털이 많아 농약이 달라붙기 쉬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병충해에 약한 작물이라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EWG 조사에서 복숭아는 해마다 상위권에 오르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복숭아는 부드러운 솔로 표면의 털 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다섯 번째, 체리.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둥근 형태 때문에 표면 전체가 농약에 고르게 노출되기 쉽고 꼭지 부분 틈새에 농약이 잔류하기 쉽습니다. 체리는 먹기 전에 꼭지를 떼지 않은 상태로 찬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1: 끝으로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뜻밖의 습관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아침 일찍 기상하기. 한 연구팀에 따르면 오전 10시 45분 이후에 기상하는 이들은 그보다 일찍 일어나는 이들에 비해 하루 250칼로리를 더 섭취했습니다. 게다가 과일과 채소는 적게 먹고 달고 짠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더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일찍 일어난다면 하루가 길어질 뿐더러 별다른 노력 없이 식습관을 건강한 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0: 마늘 섭취하기.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균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마늘은 뱃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연구팀은 고지방 식사로 살찐 쥐들에게 마늘 추출물을 먹이면 체중과 복부 지방이 상당히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햇볕 쬐기. 암 연구소는 비타민 D 결핍 상태의 과체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햇볕을 충분히 쬐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체중과 체지방을 많이 감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따라 다이어트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하루 10분에서 20분, 주 3, 4회 정도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충분한 비타민D가 생성됩니다.
0: 케첩 대신 살사 소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지방을 분해하고 허리 둘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케첩을 통해서는 라이코펜으로 인한 이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설탕 함량이 너무 높기 때문이지요. 케첩 한 큰술에 들어가는 설탕은 무려 4g 이상입니다. 케첩 대신 살사 소스를 뿌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토마토와 고추를 주재료로 하는 살사 소스에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과 함께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풍부해 대사가 활발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노래 소중한 행복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이 시간에는 허순복 작가의 단편소설 미련은 회색빛 사랑의 마지막 편을 읽어드립니다.

0: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장백산자락에 자리 잡은 깊은 산골의 한적한 자연 요양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름도 없이 산속집이라고 불리는 작은 목조 건물이었다. 창밖으로는 사계절이 그대로 비치는 숲이 펼쳐져 있었고 아침이면 안개가 산허리를 감돌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지나온 날을 되새겼다. 그녀의 기억은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 키가 크고 우람한 체구에 공을 향해 번개처럼 달리는 메시의 모습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태도에 그녀는 점점 빠져들었다. 메시가 계약이 끝나 아프리카로 돌아간 후 그녀는 그를 잊지 못했고 용기 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메시의 고향을 찾아갔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덥지근한 공기와 먼지가 그녀의 목을 감쌌다. 공항은 낡은 철판으로 덧대어진 허술한 건물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택시라고 부를 수도 없는 낡은 트럭을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메시의 마을에 도착했다. 길가에는 굶주린 개들이 해골 같은 몸으로 비틀거렸고 어린아이들은 배가 불룩한 채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메시의 집은 허름한 판잣집이었는데 지푸라기로 엮은 지붕은 비만 오면 흠뻑 젖을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나온 메시는 그녀를 보자 얼어붙었다. 그의 뒤로는 젊은 여자와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배부르게 먹지 못해 눈만 커다랗게 번쩍이고 있었고 여자는 낡은 치마를 수줍게 만지작거렸다.
1: 미리안, 어떻게 여기까지지?
0: 메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다. 미련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면서도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메시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1: 미안해. 여긴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어. 내가 너에게 설명을.
0: 미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재회는 아니었다. 그녀는 메시의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2: 저 하얀 여자는 누구지?
0: 제이슨의 옛 여자라네. 이제와 뭘 바라는 거야? 아이 중 하나가 미련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바닥은 거칠고 까칠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3: 아줌마, 배고파요.
0: 미련은 가방에서 사온 초콜릿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것을 받아들고는 조각을 내어 어머니와 동생에게 나누어주었다. 그 순간 미련은 이곳이 메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세계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이렇게 다른 모습이 존재하는 거였어.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사랑 자체를 믿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메시와의 기억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본 가난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나누는 작은 배려까지 함께 묻어버렸다. 그녀의 그 끈질긴 집착이 아니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멈추고 싶은 시간대가 있다면 그녀는 과연 어디에서 멈추고 싶었을까? 의사는 치료 가능성을 희미하게 언급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화학요법과 병원의 백색 벽면에 갇히는 삶을 거부한 것이다. 적어도 이번 선택은 잘한 것이라고 미련이는 생각했다. 서슬한 가을바람이 차가운 비를 몰고 와 창틀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린다. 온나미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밖을 응시한다. 창밖에 비친 미련의 얼굴이 빗물에 흐릿하게 보인다. 그는 눈길을 돌려 핸드폰을 열고 숨겨진 사진첩에서 10년 전 미련이와 사랑을 나누었던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을 천천히 돌린다. 입귀에는 저도 몰래 웃음이 피어오르고 눈화개는 눈물이 고여온다. 눈물 한 방울이 미련의 예쁜 콧등에 뚝 떨어진다. 갱년기 여서인가 남자답지 않게 쩍하면 눈물이 난다. 어쩌면 10년이 되도록 늘어난 주름 위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을까. 유부남의 신분도 하늘 끝까지라도 매달리듯 승진의 사다리에 목을 맨 처지도 모두 그대로이다. 또한 잊을 수 없는 미련에 대한 사랑과 미련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있다. 명예와 책임이라는 족쇄가 발목을 잡아 뼛속 깊이 사랑하는 미련이를 찾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운남이는 무너진다. 50대 중반, 이 저물어가는 나이에 이제 뭘 더 바랄까? 드르릉 드르릉 하는 위챗 통화 연결음이 빗소리를 뚫고 방 안을 울린다.
1: 여보, 우리 이혼하자.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영원한 죄인이야.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
0: 내 잘못이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한 거, 놓아줘야 할 시기를 놓치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기에 저도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벌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딸을 위해서였는데 이왕이면 온전한 가정에서 친아빠의 손을 잡고 시집까지 보내주고 가시면 어떨까요? 아내의 애절한 한마디에 그는 맥없이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성년이 된 딸이지만 언제 시집 간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애지중지 키워온 딸한테는 차마 모질게 할 수 없었다. 사랑을 향해 내디딘 그의 용기 있는 발걸음은 또다시 시련에 봉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 준비로 집을 나갔던 딸아이가 남자의 손목을 잡고 돌아왔다.
2: 아빠, 나 임신했어요.
0: 은남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1: 뭐라고?
0: 딸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학 동창이자 함께 취업 준비 중인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알고 보니 1년째 사귀었고 상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린 상태였다.
2: 결혼할래요. 저번 주말에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비행기 티켓 끊었대요.
0: 운남이는 20여 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아빠보다 전화로만 키워온 엄마한테 먼저 알렸다는 서운함보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엄마가 되어야 하는 딸의 인생보다도 결혼식이 끝나면 생각보다 빨리 이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에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혼식 후 약속대로 아내 민현은 이혼 협의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돌아서면서 그녀는 말했다. 당신을 사랑했던 거 후회하지 않아요. 내 사랑의 울타리에 당신을 너무 오래 가둬두었던 거 미안해요. 이제 자유를 드릴 겁니다. 울타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또 뛰어넘지도 않고 끝까지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눈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마지막 말에 운남이는 눈물을 흘렸다.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그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었던 바위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미안하고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은 때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존재하는 법이었다. 창밖으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온나미는 핸드폰을 들어 155-4477-5020이라는 머리에 박혀버린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10년 동안 수없이 입력했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었다. 액면에 뜬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는 힘있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미련이니? 웬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온나미는 일순 멍해졌다.
1: 미련 씨 전화가 아닌가요?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0: 나 미련이 엄마인데 당신은 누구세요? 온나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말했다.
1: 아, 저 미련 씨 오래전 친구입니다. 미련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0: 얘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찾지를 못하네요. 어디 지피는 데라도 없나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욱하고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미소는 아직도 선명했다. 커피숍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그녀.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속을 나란히 걸으며 웃던 그녀.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래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보내주었고 그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자켓을 집어들었다. 비가 오는 길을 달려 차에 올라탔을 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제발 늦지 않기를.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미련이의 얼굴을 그렸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을까? 아니면 병으로 지쳐 있을까? 정적이 흐르는 차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정말 잘해주세요.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스티어링 휠을 꽉 잡으며 더 속도를 냈다. 비는 점점 거세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1: 기다려, 미련아. 내가 갈게.
0: 온나미는 필사적으로 운전했다. 빗줄기는 그의 간절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거세졌다. 2시간을 달린 후 그가 도착한 곳은 한적한 해변가 펜션. 그는 미련이의 SNS에 올라왔던 사진 한 장을 떠올려 그곳을 찾아냈다. 10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왔던 곳이었다.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스멀스멀 들어왔다. 창가에는 그가 10년 전 선물했던 스카프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바닥에는 빈 약봉지와 술병들이 나 뒹굴고 있었다. 그때 화장실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온나미는 달려가 문을 열었다. 거울 앞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미련이었다. 겨우 정신을 잃지 않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를 알아본 순간 눈가에 주름을 잔뜩 모으며 힘없이 웃었다. 왜 왔어, 온남 씨?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를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1: 미안해. 내가 늦었어.
0: 일주일 후, 온남이는 병상에 놓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3: 온남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던 걸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사랑을 너무나 두려워했죠.
0: 숨을 모으고 그녀는 계속 말했다.
3: 당신은 사랑의 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외로움의 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길 때가 되어 있었어요. 저라는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때가 되고 말았죠. 가장 큰 벌은 그걸 깨달았을 때 이미 손에 쥐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이 순간을 당신 스스로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0: 미련이는 온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영원히 잠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온남이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미련이의 생명, 아내의 신뢰, 가족의 온전함, 그리고 자신의 인생마저도.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비추었지만 그 햇살은 온남이의 가슴 속까지 스며들 기력이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모든 생명을 얼려버린 영원한 겨울이 찾아와 자리를 잡았다. 사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임을 그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